0: 느껴지는가?
1: 할로?
2: 오이, 미안한 문화가 아시는 거에서 우실래 아무나 졸라라 그이야
1: 파고 박지 파이팅 문화 NARK 기본이라서